0: 희만의 한남당 거 가요.
1: 응.
0: 이거 누구리 우리 가자.
1: 아우 아우 아우.
0: 아 미네 뭐 산대니죠 어전 가요.
1: 응응.
0: 누 가세 가리로. 아버지만은 이제 어전 가이 누구 말이더라.
1: 아우 아우 아우.
0: 가이. 여만 비노 는 가진 삼아 하야 카다 카다 어 여만 바우냐 모도 가이 어전 가리다.
1: 이이.
0: 아무튼 영가오 와티와 노타네 야베르자 와티와 보라르자 노타네 아브라스 폴라 카이 아보 부티부티 케보 베레부이 카이리 오보 아보
1: 아차 아차 아차
0: 아 두그노 탐 카이 베레브 오카이 카이오 탐 로케보 카이오
1: 아우
0: 가이 아보 조건 아로 고 와루 고 부룩 등사 와루 등사 시건 디아 카이리 오 아양 나로보 알라마 아양 나로보 때가샤 와공사 까이게 까요
1: 아차 아차
0: 가 두콘 사진 사죠 랑카노 와 까이야
1: 아우 아우 그 방만어 까이자 아우
0: 가 아보 제만 뭐 산대 패강 가이뇨 아 와로 그런 자 띵하뇨 아보 게플라 오이 비니 사고 하부
1: 사고 하부요 아우 아우 아우 바이 바 벨레노 카 캄카 바이 조라 키차 코무기 타카 증타고 카이니 코랑고 마탕레시네 노노 벨레 벨레케나 함바이 바이 이 তেউশা করং দি ই তেউশা করং দি ই বেলে বেলে খেন হাম বাই বাই বেলে বেলে খেন খনাই তো নাই রংসাকনি খনাই তো নাই রংসাকনি তাকু বুকু তাবুক সং খনা লাইনাই তিরিনি হাইউনি খরাং পান্দা

아스로데 카나바케 미물 바이러스 삼작르 사몽 파디 한여 하이 노록니 카나 톡상만 이르 사몽 파싱고나 탈레네 다북선 카나라네 한여 하이 파디 날레그르나 사봉카 풍카함 앙따가 졸라니 코니카 아 풍카함 노노보 앙크라나이 르 사몽니 꼭 타잉카 말라요 부카그네 시링 시링 르삽나잉카 비소나트 데이 마나시 함바야 포르노노 함바이 파디 교즈로 선 카나라네 시니 부쿡니 크라톡 사크만이 사몽노

바디오 크나토도 루시아 먹는 이야기로 하냐 하이카나 라이네 아니몽 스멜티 데보르마 바이 아니바라 말리아무라 말리아무라 풍가함 풍가함 너너보 루시아 먹니 꼭 타이 페이스북 등대 등대 루시아 먹 루시아프나이 와키디 데보르마 따이 오비짓 데보르마 바이 루시아프사 루시아 먹 바디오 겨우 저러보 크나바디 페이스북 등대 등대 크나토도 루시아 먹 너럭니 바그이

바정스루 한여하에 대장사 크나토도르사 몽크나라이나이 풍가한바이 아니 몽께게 앙코물릉니 앙르사 몽땅사 크나나이 비몰바이르삽삽 카방사보나나이뚜 바딩고스루 크나디 깨게니 크나톡삭만이르사몽

파저스로 한하이 카나라니 풍과함 조토노노 앙 소본데벌마 마리 하둑니 아노르사 몽땅사 카나르디 우사데이 구톰바이르 삽자 모콜리 마야오 그마위 오르사 몽노 함바이 바디게 카나라니 오저로 시니타쿡 소포니 카나톡삭마니르 사몽

여자로 하녀 하이 대장사를 삼은 큰아라냐 여자로 쓴 큰아라냐 아니 시님의 몽은카 수노 대버마 까미 떡사 까미 아노 디니 에망고 스강따이 파르미타 바이레 삼자그릇 삼은노 큰아라냐 파린 거스로 쓴 큰아라냐 시니 다극 수노니 큰아 떡사 까미를 삼은노

0: 아번 세 시간 만나 행게 안노 사이크나르 시는 시토론존 데버마 2024로 한게 뭐 버마스리 에원 아저라오 한게 뭐 마노 바디아 스스로 드신 사이만 나게 하신 드리브로 하스니 사보 사보 버마스리 에원 마카 바디 떼기샤 떼기샤 자가 바하로이 탕라시네 정 사이만 오시니 따복 한가에 아 피파 월컵 풋볼니 월컵 응게 정고 정조토노 나부나일레키나 피아바 박사케 나브나야나 피아바 안케 브리 잉마니 바게이 안케 풋볼 또 함자고 함자파노 아스 담나케 나이자기야 피아바 안묵 탕고 나냐니 헹게 안테이모 함자쿠고 다부 근케 승 승나이 시니 피파 월컵 풋볼 월컵 노티 Ang saya mana sini OFM Ozean tu ni bising tiba. Kebang mana norok no kisah misa apa ni? Saya mana mung rasa gitu ko. Padahal kita buk pula no salahnya ini jeng OFIFA Football ni World Cup 2026. Bawa jaga wo enggak itu. Abu tu kani kaitam jaga wo nunggu. Happy no kaitam ni bising ko. Neng kasih sok saya mana keno enggak ini asa keno sanae. Padahal kita sini tak lagi bisini. FIFA 2026 ni Football World Cup bobo thayo ngai tong phadi nge kok du phasing thang nai lai nei kok du go ba sabo ba to hello
1: da ga
0: jang kon ke phai jang
1: peru
0: a lam so ga hai
1: abo canada mexico nge america ta
0: ao balai na ham bai bu khok jang na phadi nge zora sing saimen lai kya ta buk suk zora dei FIFA World Cup 2026 ni engai tongmani host kai tongmani Canada Mexico tai United States o kai thamo match engai tongo padi ke hanyo hai te ke sakok do gya sagai nai la phirana sabo ba kok do go tong phi hello
2: Sundra ni ronjon kai tong phiro
0: meda au au au da ko hanyo hai lam sukiro
2: ham bai diborka
0: au diborka ham da ko ga sagra di Sini FIFA World Cup ni tasingu to seng bo bo jaga wo ngi tong abu saiman lekha. Tab khe ang tiksa juda ke seng nai kai bisu country an jaga wo. Tab khe sur ti pate sepe tak lain bisi wo tak lain bisi wo ta. Ni
2: tak lain bisi ke 48
0: county pate sepe thayo. Ah belai na hambai ta khok no. Belai khe do FIFA World Cup nai tong na nang.
2: Nai tong won tu no.
0: I'm going to say, I'm going to say, I'm going to say, I'm going to say, I'm going to say, I'm going to say, I'm going to say, Brice Sir, I'm going to say, how are you? 48 country, I'm going to say, I'm going to say, I'm going to say, I'm going to say, I'm going to say, I'm going to participate, how are you? I'm going to say, 파딩 효즈라고 승 하녀 하이 아무나도 이 안기심이 샀다이샤 하녀 하이 사이크나나이 따부수도도 이 32 브래켓 하야케바 등의 정자고 디니 크나 하야케바 디니 크나니 바그 양기산으로 사위크나나이 디니부터 등의 백야 사우드 아프리카바이 캐나다 따이 가나다 아자가오 그 플라잉카 수녀 액 골바이 그나우너로 하뇨 하이 아우 디니오노 나이만나이 브라질 타이 자판 바이 튕마니 디니 호르니 사라도스타워 타야무노 가리 그나우너로 나이만나이 자르마니 베레괴 보록니 튕마니록 바디 헹게 벨라이키노 동 톡톡 피아바 시니 바가 케 기사 카카마니 하이 지니 바로 사코토르 다부스 저라파노 퀄리파이 아로 튕마니 Suguimayako.

0: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토는 디볼크 함진이 스튜디오 연주로 크고 따복 디보니 남사담의 소디사 다이 한여하이 생생그릴라이 파이카 노록니 함삭만이 빤다 노록니 함삭만 시니 카동어 빤다 어 빤다고 노록하라이마나이 노록니 카나톡 삭만이르 사뭉 힌디 다이 꼭 브록바이르 삽삭르 사뭉롱노 바디에게 승어 빤다노 생그이 이까샤 꼭도 기아삭이 날라치나이 꼭도 그릉삭바 사부버도 할로 람 소고 따이디 볼까 함 야파로.
1: 이볼까 한바이.
0: 아우 사분가 사그르디. 헬로.
1: 뭔데? 러바이.
0: 이 사분가 사그르디.
1: 아이고 고인 분에 산 같은 고인 분에.
0: 아우 애산 고인 방이.
1: 산 같은 산에 바이.
0: 차디.
1: 마니 바이 비파산이.
0: 아우 마니 바이 비파산이. 할로.
1: 러바이.
0: 에이, 카나이 타고 사디.
1: 인코니 인코니.
0: 다건 팟팟가 사디. 이 르사문 곡도 사디. 아우 제스파노. 아우 다건 다건 한바이. 파조저로승 사이만 라이카 마닉타이 비파사바이 르삽자 제스파노 하네. 하여서로 하니하이 꼭두 그릉사 동바바 야사기 날래 피우나이 꼭두고바 사바바도 할로
2: 할로
0: 람 소고 디볼까 함야 파로
2: 디볼까 함야
0: 아우 아우 아우 다고 사방가 사가리
2: 안경 심나 땅콜 하신 데니 시바이
0: 아우 데니 심나니
2: 양 데니 심미르 사몬 가나나이
0: 아우 사디 아우 사토 존엄
2: 사토 존엄 메테레 힌디만 어르 사몬
0: 아우 아우
2: 가이 마네 가이 어르 사몬 제 카나이 존나이 쫓다 네번 데리게 돼요 가이 제 바이뇨

0: 디오 크나토 도르 사몽리 야글로 하녀 하이 곡도 파친 거 당근엘리엔 Hello.
1: Hello. 고니가 사이정우.
0: 아우 람 소고디 볼까 함이야 바로.
1: 이거좀 일단 보고가 보이스 아는 분 부름 부름 땅에서 라인 디스타분.
0: 아버가 뭐 사이말리야.
1: 아버 디니 시미야. 라인암 하인 거다. 우자 아벨 니즈 아리 거 아나로스니 보자가 공이 정말 뱅 사이만 작다 라인 또 난거 긴데 파랑 크나야.
0: 아우 아우.
1: 또 아고. 대타보 킨디간 가서 크나와나. 보이 니 부몽게 다미니
0: 다미니
1: 에 93 보이 그다음에 고마르사노 보이 얼가야네 가네 코타인고 가와 헤 산드다레 가와 헤 아바이타
0: 가와 헤
1: 에
0: 다코
1: 스페셜 바베 인 바게인 시팅테니
0: 아오 다코 함바이
1: 함바이
0: 하니 교스로 하냐 하이 아니 바게이 보고코니까 거의 허마니 가워 헬산드다리 파리 하녀 하이 꼭두 파진 거 당해 낼래 내 효서로 꼭두 고바 사부바똥피 할로
2: 할로 디버카 함 바녀 벨라체
0: 아오 디버카 함 람소고
2: 양양 시선으로 바른 로빈드로 데브로 무바이
0: 아오 로빈드로
2: 이게 러사몽 카나오나 러사몽 카나나 하면 이꼴 하면 이 러사몽이 떡이니 뭉하게 잔나통
0: Jan.
2: Jan ni. Jan ni rasa mungkokeng gak kau mota. Oh Meri Jan. Meri mani.
0: Oh Meri Jan.
2: Oh Meri Jan. Meri sini.
0: Au au.
2: Meri dari. Ya rasa mungkokeng.
0: Dakon dakon. Hambai.
2: Tunggalan kebal.
0: Au tunggana.
2: Dari ket kain ba.
0: Do do.
2: Puliano Nini Bagay, the Sini at Hanyak Rebozal Jotan Baganya, the Sini at Hanwood, the Kanajangai Jotan Baganya.
0: Oh,
2: I play a hum by Banya, like a diver.
0: Eh, come. Hadio Zero Hanya Hai Robindroni Kratok Sakman is Samung, Sung Simon Layuka. Hadi in Gate, I just say Yasagi, nor only Kanatok Sakman is Samung, no Kanani Talane. Hello.
3: Hello, by Dibar Kaham.
0: Oh, Dibar Kaham, Lam Sogo.
3: I'm the Quarzolani Dirizes by.
0: Oh.
3: I'm the Samun Kanaridi, Kon Heju, Sapunome Aya, title song Kanaridi.
0: Oh, Kon Heju, Sapunome Aya.
3: I'm a social division on the Rizet Kanai, Ani Mandan Yani Manosheti.
0: Oh.
3: Ani Dogranan Amos for Namala. Hai Byrono Baratika mong jangan berde sampai.
0: Do. Hadi gyeozura waseun hanyo hai chaiman layuka dabukseun asakokdu yasage wi norongni khana tokjangman resam khnalani sintakuk gazui ni khana tokjakmani resamung bumukpeliya.

아스저로디 노력니 함작마 지니 카동마니 바이탁니 카나도 도르사몽 노력하나이바게 아후불란치니 바이탁조라 카나이동나이조도 마르키 생타후부 흑속노 벨라이노 카니 함작마 시바야 포로 노력조라 리통마바이 노력로기 리통마바이 시오판다 벨라이키나 나이토동고 아스저로디노 치니 디니니 오판다 오판디니아글로 노력하나이마나이 콕부록바이 콕토마보박 다이 아부니아글로 노력하나이마나이 방라콕바이 아오이마니 판다 카나이동디 다이 로기오토디 하니 하여서 디브로카 함 다북 하나바디 다북 사릭니 꼭 브록바이 꼭 도마보바로 디니 딜리 카탈니 라스트로포티 보보 노 송서작 너이 사이니 시덕 비시니 올 너이 디펜 인베스티서 세르머니니 라스트로보 크록 두르포티 무르무 글렌 디 에워드 야파라나 사리고 담바 워 라스트로보 크록 CRPF 타이 주다 주다 하스테 타이 켄트로 바이네 콜작 암사니 폴리스 헨크락 바히니 Yago, Oshokat Yaparidwana. Montebokrok Norendro Mudi Celesni, Yokma Manma Bisibasi Pungma, Palaima Warukui, Songsazak Bosong Sal, Panda Narwai Bokrok Ungui, Manzaka. Oboro Manai Bono Puila Barotni, Montebokrok. Kendruni Sak Hamtai Nukung Hamkrai Montri Jogot Brokas Nadatini, Dili Katalo, Somogrosisu Balsasto, Samungbutang, Sengiriwana.